나 가야 내게 난가야 할래 마복 눈 차고 봉사 난 야 나 그럼 떠난데 노래 그러고 그러한 세골라 땅은 내 세골라 만 세골라 하니 또 와 고립대 만 세골라 하니 또 와 가이다 하만 니낭 노래 노딜하오 대 알람 눈눈 에 군낭은 그러냠 땅은 내 세골라 노래 플라오 땅냐 두이 때냐 두이 땅은 내 때냐 두이린다 망 두이에 나 다나 그러 두이 그러는 밭 플라오 그러는 시대 가시 그러 tanah tama mau kita nda ina ora kasih ta nore kalau buk kalau nama jauh buk kalau